나시망 자숭 달리 기트랑 고가 마타니 소마야 그레이팅 선 마락니 르그바 기트랑 고 크나 소나 마나 하 다오 하워드 마락니 르그바 기트랑 고가 마탕 스케야 기트랑 와 카 사라 카나 와 로망급은 기 소잉온 낭그참 스티랑 고 얘기트랑 고 크나 스카나 마난겐

하지만 머클린 몸은 이르가 자숭달리기 드랑고 크나우스는 만나가 하다 오비 킹돈 시란 이르가 기드랑고가 마땅 스캥에 기드랑와 심삭 보니 비발나 아 아로 델사 아브리니 코사코야 기드랑고 크나우스카나 만난겐.

드제 네크딜 야깃코나 스만크나소나그타마나하 소모이 스니코다치 바지용하하 아로 토키하스 프로그램코 카마타니 소모이 바이아논 본나하 다오나 스망 힌디 프로그램어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ba MOAFW ni tarigaman kisanvani program ni bak chibrik pako knasos kagen.